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 문화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북경 관광발전대회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8개의 심층 체험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북경 근교여행, 과학기술여행, 산업관광, 건강관광 등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300여 명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동양의 미학과 첨단 기술, 건강한 생활 양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룡과 봉황이 장식된 유리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유리 지붕 장식 제작, 가마 작업, 요약 작업 등 전통 제작 공정을 가까이에서 관람했습니다. 북경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문화관광 상품을 더욱 확대해 북경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시대 북경 이야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동방미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년 분토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지위와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전 민족과 전 사회가 운명을 같이하고 단결 분투하는 사상 도덕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치관은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정신적 유대이자 한 나라의 공동한 사상 도덕적 기반입니다. 그 어떤 사회든지 모두 다양한 가치관념과 가치 취향이 존재하는데 전 사회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려면 반드시 그 경제 토대와 정치 제도에 부응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통된 핵심 가치관이 없다면 한 민족, 한 나라는 영혼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위 준칙이 없게 됩니다.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사회의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사회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자 또한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핵심 가치관은 한 나라의 중요한 안전장치이고 감화력이 강한 핵심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와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대국인 만큼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최대 공약수로 전체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과 평안에도 관계되는 대사입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정수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 방향과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의 옥토에 뿌리를 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하는 위대한 실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어떤 사회를 건설하며 어떤 국민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물음에 깊이 있게 해답하였는 바 이는 현시대 중국 정신의 집중적 구현이고 여기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한 가치 추구가 결집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두터운 민족성, 선명한 시대성, 내적 선진성, 광범한 포용성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우리나라 문화 건설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선도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핵심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정신력을 결집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기초 공정으로 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잘 구축해 전체 인민이 사상적, 정신적으로 긴밀히 단결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폭넓게 실천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중대한 포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방면을 중점적으로 틀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민족 부흥의 중림을 떠매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관 건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상 건설, 영혼 건설이기에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하고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선전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며 사상 수준, 정치 각오, 도덕 품성, 문화 소양, 정신 상태 등 방면에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으로 정신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신앙이 있어야 국가에 힘이 생기게 되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리상 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리상 신념 교양을 강화해 리상 신념의 등불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을 영원히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에 대한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며 인민이 역사 학습을 통하여 당과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끊임없이 확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고 사상 정치 사업 체계를 보완하며 정치적 우세를 발휘하고 대중사업 체제와 기재,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 적시에 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장악하고 대중의 사상인식 문제와 현실 리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정치 사업을 강화해 사상정치 사업을 교육과 교수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대학,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광범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며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법치 건설, 사회 발전,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의법 치국과 의덕 치국을 결부시키고 법률을 능숙하게 활용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의한 인도, 실천에 의한 양성, 제도에 의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적이고 작고 실제적인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국민교육, 정신문명 창건, 정신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의 전 과정에 구현하고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건설의 각 분야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0: 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회, 협력과 상생 주제의 제32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가 지난주 북경국가회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면적은 총 6만 평방미터로 82개 국가와 지역에 1,700여 개 출판 문화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참가 기관은 1,100개 이상이며 참가 국가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실물 도서 22만 종이 집중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시 홍보, 저작권 거래, 문화 교류 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출판 기업과 우수 출판물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랍연합추장국이 이번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약 30개 문화출판기관과 함께 전시에 참여하며 20여 차례의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올해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제는 문물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와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더 아름답게입니다. 우리나라 동북문화판도에서 길림성은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림성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55개,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44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기예, 전통의학, 전통무용,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중 장백산 인삼 채취 풍습, 조선족 농악무, 동북대고, 만족 설부, 장백산 삼림 로동요, 장백산 만족 전지, 한시 풀공예, 안도 수시 철제품 제작기술, 조선족 학춤 등이 길림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역의 문화적인 기억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오랜 세월 생산과 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축적해온 지혜와 미학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경 량강 신구 대석패에 위치한 옛 강령 기계공장 영화관이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세월의 추억과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이 오래된 건축물이 강령 차관으로 탈바꿈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며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존 영화관의 3층 구조와 벽돌, 영화 포스터, 철골 구조의 천장 등 시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해 옛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1층에서는 차 간식과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며 2층은 기존의 건축 구조를 활용해 함몰형 좌석이 있는 카페 공간으로 꾸며졌고 3층은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차 마시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차관에서는 사천극의 변검 공연, 악단의 라이브 연주, 다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수시로 열려 시민들의 체험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풍경은 두터운 공업 유산을 지닌 도시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낡은 건축물, 공업 유산 등 수많은 귀중한 도시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경은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역사적인 문맥, 인문 풍정, 생태 경관을 깊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풍모와 공업 기억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오래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오래된 건축들은 재활용을 통해 낡은 모습을 벗고 새로운 생기를 띠며 도시의 문화관광 소비를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이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는 대학 졸업생 여행 소비 추세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길림성 연길은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지방 풍미를 내세워 해당 보고에 2026년 졸업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미식 여행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보고는 한 가지 음식을 위해 한 도시를 찾는다며 2026년 졸업생들의 여행 판도가 미각에 의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졸업 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는 성도, 중경, 서안, 장사, 무한, 산두, 류주, 연길, 광주, 함흥이 꼽혔습니다. 이 순위는 조선족 냉면, 돌솥 비빔밥, 순대 등 연길의 미식이 이번 기 졸업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미식 성지 순례 로선의 핵심임을 보여줬습니다. 미식 IP가 해당 도시의 전 과정 관광 소비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각 체험을 심도 있는 민족 문화와 자연 생태 탐험으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그중 연길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함께 상승했으며 미식은 도시의 문화관광 소비를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지하철 건설에 생태 경관과 지역 문화, 주민 편의 봉사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단순한 교통 중추를 넘어 미관, 문화, 온정을 갖춘 도시 공공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지하철 15호선 황자파역은 서안시 장안구 항천기지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통 이후로 이 역은 주변 주민들의 출행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황자 고파의 문화적인 맥락이 흐르고 눈앞에는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항공 은하수의 경관이 펼쳐져 고금의 낭만이 이곳에서 어우러집니다. 초장형 에스컬레이터 외에도 역내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다양한 무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어 승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자강이라고도 불리는 진강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희곡 극종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최근 중앙방송청국 대작 드라마 주인공이 인기리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강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희곡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문화적인 맥락을 이어가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장에서 거리로, 무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오늘날의 진강은 더 젊고 더 기술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강 가상현실 영화가 이번 달 서안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파노라마 3D 촬영 기술을 도입해 관객들이 180도 초고화질 화면 속에서 배우와 마치 동일한 장면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청나라 선민들이 살던 도강은은 리빙이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축조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시에는 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과 정원, 풍부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강은시는 산과 물과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의 명승지입니다. 민강의 중류, 민강이 산발을 나와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 성도 벌판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강은시는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으로 인해 명명됐으며 천혜의 땅, 사천의 원천이라 불립니다. 도강은은 예로부터 사천 분지에서 서북쪽으로 소수민족 지역 청해와 감숙으로 통하는 요충지이자 상업무역의 중심지이며 군사요지로 역대로 도강은 성의 서쪽에 관문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두었으며 사천서부의 요충지라 불렸습니다. 일찍 3000여 년 전에 이곳에는 초계 선민이 살면서 주왕 토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진은 촉을 병탄한 후 촉을 중요시해

기원전 277년에 디빙을 촉군 태수로 파견했습니다. 디빙은 촉에 이른 후 현지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던 홍수를 막고 촉의 땅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사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땅, 천부지국으로 됐습니다. 도강은 씨는 2000년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자 도강은 수리시설로 흥한 도시입니다. 진나라 때 디빙이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한 후 이곳은 선호하여 도와 군, 군사, 주현의 소재지였으며 점차 성도에서 서장과 청해, 감숙으로 통하는 교통요충지와 사천 서부의 중요한 물자 집산지로 발전했습니다. 명나라와 그 뒤에 청나라 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강은 씨는 빈근의 도시들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미니 성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강 상류의 지천인 민강은 사천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발원하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어 산사태가 나면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좁은 강바닥을 넘어나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벌판에 모래가 깔려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쪽 기슭의 솟은 옹루산에 막혀 민강이 동쪽으로 흐르지 못해 성도 벌판의 서쪽에 수해가 나는 반면 동쪽은 가물어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고난에서 허덕였습니다. 진나라 황제의 명으로 촉군 태수로 온 리빙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선인들의 치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 256년 민강이 산을 나와 성도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에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원을 건설했습니다. 도강원은 강물을 두 갈래로 나누는 어치와 토사를 막는 비사원, 강물을 끌어들이는 보병 등 세 개의 공사로 구성된 홍수 방지와 토사 제거, 수운, 관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형의 수리시설입니다. 도강은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던 사천 서부의 성도 벌판은 가뭄과 수해가 사람을 따르고 흉작과 기근을 모르는 천부지국으로 되어 진나라 통일과 천부지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2200여 년 이래 줄곧 기능을 발휘해 지금도 성도를 위해 수해 방지와 관계를 이루어주는 도강은 수리시설은 중국과 세계 수리 역사에서 기적으로 인정되며 살아있는 수리 박물관, 수문화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리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천 사람들은 리빙 부자를 위해 이왕묘를 세웠습니다. 이왕묘는 원래 치수 공덕을 쌓은 디빙 부자를 기린다는 의미로 숭덕사라 불렸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디빙 부자는 왕으로 책봉됐고 그에 따라 숭덕사를 이왕묘라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도강은 수리시설의 옆에 위치한 이왕묘는 청나라 때 개축한 건물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왕묘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우러 올라가면서 겹겹합니다. 두각과 정자, 전각, 사당, 담벽 등이 조화로운 이왕묘에 들어서면 아늑하기 그지없고 곳곳에 치수를 위해 디빙이 제출한 삼자경, 육자지, 팔자격언 등이 새겨져 있으며 디빙의 업적을 칭송한 력대의 비석과 시, 액자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강은 시의 서남쪽에 리퇴라는 산이 있는데 디빙이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로 보병굴을 내면서 외딴 산으로 됐습니다. 산면이 아찔한 절벽이고 산자락으로 세찬 물결이 흐르는
리퇴산은 린근의 산과 물과 섬과 언제와 고적과 어울려서 심히 장관입니다. 리퇴산의 위에는 봉룡관이 있는데 이 역시 리빙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전통 문화를 선양하고 리빙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도강은 방수절을 회복했습니다. 청명이면 관계수로에 물길을 여는 방수절은 중국 수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민속 행사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도강은 시에서 서남쪽으로 15km 거리에 위치한 청성산은 중국 도교의 발상지 중 하나로 도교 10대 동천 중에 제5동천이며 신선의 도회라 불립니다. 앞뒤 두 산으로 나뉜 청성산은 둘레가 60km이며 산발의 모양이 성곽을 방불케 합니다. 숲이 무성하고 사계절 녹음이 짙은 청성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청성산에는 36개의 산봉우리, 38개의 전각, 8개의 큰 동굴, 72개의 작은 동굴, 108개의 명소가 있습니다. 아늑하고 험준하며 배연한 계곡이 얼기설기한 청성산은 운해와 일출, 성 등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청성산은 제5의 명산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수려한 경치에 청성산은 도교의 명산이자 은자들의 은둔지이기도 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와 송나라 때의 시인 류규, 명나라 때의 시인 양성암, 근대의 화백 서비홍 등 역대로 많은 명인들이 청성산에 은둔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청성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마의 석각이 풍부하고 전각이 웅장하며 정자가 아담하고 명인들의 서예 작품도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동방미학이 세계 영상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공과 나타가 전 세계를 휩쓸고 깨어있는 사자 등 트렌디 장난감이 인기몰이를 하며 장해전 등 중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풍부한 전파 매체, 더 완비된 산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풍과 국풍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며 중국의 미학이 전 세계의 경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 드라마에 구현되면서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직관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31회 상해 TV 프로그램 백옹란상이 최근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드라마 장해전은 최우수 중국 드라마, 최우수 감독,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초방 후 1년이 지났지만 장해전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해전은 여러 플랫폼의 연간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해외에서도 중국식 미학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해전은 해외 주요 방송 플랫폼에서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됐고 방송 첫날 타이, 越南,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 국가와 지역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권고권

과 그림자극, 순무 등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의 서유기, 홍르몽으로부터 최근의 랑아방, 경련현, 장안 12시진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는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해전의 해외 진출 비결은 무엇일까요? 송대의 염색 기법이 그려내는 의상의 물결 무늬, 절강성 태순의 불꽃놀이 인형극의 불꽃 미학 등 약 20종의 무형문화 유산 요소가 문명의 암호처럼 극의 줄거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 사이트 부청편집 장영예는 이 드라마가 허구 속에 역사적인 유전자를 심는 창작 리념을 통해 전통 문화가 단순한 배경 장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 중에서는 권곡, 완사기 타위의 곡패를 통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등 전통 문화와 극적인 긴장감을 깊이 융합시켜 드라마에 무게감을 더해줬습니다. 허구적인 역사 배경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사실주의 창작 수법으로 촬영합니다. 이는 장해전의 총감독 정효령이 창작 초기 제시한 리듬입니다. 조영문 감독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채택하기로 한 후 제작팀은 세트와 의상, 소품, 대법의 표현에서 명확하고 직관적인 미학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순무와 그림자극, 곤곡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보이며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구현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 중국 문화를 사랑하게 하려면 진정으로 드라마 속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민대학 뉴스학부 시청각 전파학과 하정우 부주임은 이 드라마는 무형문화 유산을 이야기 구조 속에 엮어넣어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극 중에 순무의 활용을 예로 들면 이 고대 건축 부제는 주인공 장해가 위기를 해소하고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단순한 기술 전승이 아닌 균형과 인내의 생존 지혜를 담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모델은 중국 드라마에 독특한 문화적인 정체성과 감정적인 울림을 부여하고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에 새로운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미학의 구현은 배경 조성이 아닌 경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상 드라마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해외 시청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2차 창작과 교류 소통이 더해지면 이러한 미학적인 체험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속의 공감으로 이어져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용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주석인 훈신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방글라데시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수석이 국가조속령에 서명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의 축하를 표하고 나서 캄보지아 인민당이 캄보지아를 인솔해 국가건설과 민족부흥 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4월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하고 캄보지아 지도자와 함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재분야 협력이 부단히 심화됐으며 중국과 캄보지아 전통 친선은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지아를 주변 외교의 중점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캄보지아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번영을 창조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본보기를 수립하길 바랍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국제와 지역 정세에 복잡하고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캄보지아 두 나라는 마땅히 손잡고 변곡 속에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지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쌍방은 역사 속에서 힘을 응집하고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상호 신뢰 수준을 새 높이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정당 간의 왕래를 심화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해 당의 집권 능력을 공동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발전 진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쌍방은 공업 발전 회랑과 의미 회랑 전략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예비를 충분히 방출하고 실무협력 성과가 더 많이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며 중국과 캄보지아 친선의 민심 토대를 부단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국가의 항구한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건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통신 인터넷 사기를 척결하려는 캄보지아의 결심과 행동을 높이 찬성하며 캄보지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통신사기 독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전략협력의 모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가 한계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이 제출한 중대리듬과 창의를 솔선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 찬상을 표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고 지역 설린 친선의 기본면과 협력 상생의 대방향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철같은 친선과 양국이 손잡고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적극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국이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어 세계 각국, 특히 캄보지아를 막나간 전 세계 남방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중국이 캄보지아 정부와 인민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캄보지아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핵심 리익 수호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캄보지아는 시종일관 대중국 친선을 견지하고 한계중국 원칙을 봉행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모든 형식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각을 반대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과 함께 오각 전략과 일

0: 1대1로 공동건설 창의 간의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 국방,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통신사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캄보자 당면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입니다. 캄보자는 중국과의 통신사기 단속 집법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캄보자는 습근평 조석이 제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관련 창의를 관철해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캄보자 인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캄보자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양당 교류 협력 비망록을 잘 관철하고 캄보자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1: 습근평 국가 수석이 2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에 깊은 중시를 돌려왔고 줄곧 전체 방글라데시오 이민에 대한 선린 친선 정책을 견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흔들림 없이 양국 친선의 큰 방향을 견제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타리크 총리와 함께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오 운명 공동체 구축을 선포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성공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독립자주, 자립자강을 견제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간의 왕래를 밀접히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서로 지지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화목, 안전, 부유한 이웃 정책과 친선, 성심, 호혜, 포용의 리듬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책 시행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와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발전 전략에 접목을 심화하고 발전 경험을 교류하며 종점 협력을 질수 있게 계획하고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 교육, 지방 등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란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타리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방글라데시 외교 정책에서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소중하고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방글라데시 중국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근평 주석의 확고한 용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방글라데시의 번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경제무역, 상호연계와 소통, 농업,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교류를 밀접히 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현대화 실현에 도움 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세력이든 모두 반대하고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의 권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국제지역 사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26일 제77호, 78호, 79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 수정 통과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사 등록법을 개정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026년 6월 26일에 결정에 따라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상 직무를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 속이 6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림시 대통령에게 유문 조언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비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해 구조와 재후 복구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솔 아래 베네수엘라 인민이 조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캄보지아 인민당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기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무역과 기반시설,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증진할 것입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갈수록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더욱 확고히 단결해 손잡고 외부의 위험 부담 도전에 대처하면서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은 철석 같은 친구이고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 후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지아는 장세기 동안 캄보지아에 제공한 중국 측의 소중한 지원과 도움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캄보지아는 중국 측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표기를 거쳐 개정된 상표법과 회계사 등록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관지구의

0: 회의는 또한 기타 인사 임명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모두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선진교육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전 과정에 걸친 선전과 해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리념을 입법 업무에 구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입법의 각 단계, 즉 입법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심의, 제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선전과 해설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입법에 대한 인정과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켜 입법 과정을 법률 지식 보급과 법치 정신 고양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뉴스 브리핑, 대변인 제도, 법률 시행 좌담회, 해설 기사, 강좌 보고 등 다양한 형식을 잘 활용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권위 있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입법 선전과 해설을 수행해 법률이 대중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방형 입법을 견제하고 입법 계획과 일정, 법률 초안, 법률 정식 문안의 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여 미래를 폭넓게 수행하고 미래를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입법 관련 건의와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입법 업무와 관련된 이슈와 여론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폐막회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3차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6일 오전 북경에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친선 린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총리 선생을 접견할 때 양국 관계의 장문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평화공존 오항문칙을 선행하고 실천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국과 방글라데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방글라데시 국민의회와 함께 립법, 감독 업무 면의 경험 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양국 실무 협력에 훌륭한 법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생태환경법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사이의 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진다며 대중국 협력은 방글라데시의 더 훌륭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계열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기구 사이의 교류를 심화하길 바랍니다. 이날 오전 방글라데시 타리크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부총리인 정설상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열심히 학습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주왕이 부여한 5대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우세와 특색을 돌출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신강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유럽 무열차 오름치 집결센터를 방문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 구역 건설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유럽 무열차가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 운송의 새로운 고도를 열었고 신강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황금 통로이자 서방 개방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전국선거위원회가 24일 공식 심사 및 개표 결과에 따라 극우 정치단체 조국수호사의 독립후보인 아벨라도 델라 에스프레야가 근소한 차이로 콜롬비아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돼 8월 7일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드라에스 프레야가 유권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등에 업고 승리했다고 보고 있지만 좌파와 중도 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여전히 약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정책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검은 손이 다시 나타났고 라틴 아메리카 정계는 이른바 당로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두 후보의 선거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식 검표 결과에 따르면 드라에스 프레야와 좌파 집권 연합인 콜롬비아 역사 협약 연맹의 후보 이반 세페다는 각각 약 1,296만 표와 약 1,271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약 25만 표입니다. 올해 47세인 드라에스 프레야는 사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방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FP 등 매체 분석에 따르면 드라에스 프레야는 정치계의 외부자 자격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와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은 비교적 더디고 국내 여러 지역의 안전 상황은 심각합니다. 불법 무장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의 영향으로 가우카, 안티오키아 등 지방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에스 프레야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정부 무장 세력과의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통해 콜롬비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한 입장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과 산업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에스 프레야는 약 40%의 국가 공공지출을 줄이고 수압 파쇄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채굴하는 등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늘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드라에스 프레야의 선거 주장이 집권 중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구도에 의해 제어되는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역사 협약 연맹을 중심으로 한 좌익 및 중도 좌익 연합이 국회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가 의료 개혁 등의 법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둘째, 강경 치안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드라에스 프레야는 미국이 지원하는 공중공격을 재개하고 코카 재배를 강제로 제거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임 90일 내 현재 불법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페드로 산체스는 이에 대해 불법 무장 조직 배후의 경제 네트워크에 얽매여 있어 드라에스 플레야의 구상이 단기간 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복지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저소득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론은 이 조치가 대규모 파업과 반발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와 불법 무장 조직이 전면적인 군사 대립으로 복귀함에 따라 단기간 내 외딴 지역에서 폭력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드라이에스 프레야가 곧 직면할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라틴 아메리카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날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당로주의의 그늘 아래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권은 우회전하거나 우익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드라이에스 프레야는 승리를 위해 자주 미국 측의 호의를 표하면서 조직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콜롬비아 미국 관계 전면적인 회복과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라이에스 프레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만약 후자가 승리할 경우 콜롬비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은 콜롬비아 현 정부의 비난을 받았고 이를 콜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는 트럼프의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개입이 콜롬비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로주의의 패권 역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고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 편을 보내드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색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른바 미국의 전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오늘 저희는 중국 서교대학 막수수의학원 장명명 원장님과 운남성 리강 화평여자고급중학교 주은료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겸혜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관절 통증은 여전히 심하신가요?
5: 네, 아직도 아픕니다.
4: 장겸혜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장명명 교수님, 이번 화평여고 방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6: 장겸혜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학생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4: 주 선생님, 매일 장겸혜 교장 선생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 긴장되지 않나요?
7: 사실 우리에게 그 소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부터 장 선생님은 대학에 가면 꼭 이곳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요고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이 학교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럼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4: 장명명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힘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실 거죠?
6: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상정치의 작은 교실에서 사회라는 큰 교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조국 대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의 혁명 자원을 발굴하며 사상정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4: 혁명의 씨앗을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심어주고 이러한 신념과 정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겸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홍남, 극작품은 강죽견, 가장 즐기던 노래는 홍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겸혜 선생님의 오랜 보시사 공군정치문공단의 전통국 강죽견의 두 번째 강죽견 역을 맡은 손소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손소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소란 선생님을 보니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 사진이 또

0: 바로 선생님과 장계배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1: 그때 장계배 선생님은 저를 매개물로 강주균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대에 계시도록 했죠. 사실 제 휴대폰 녹화는 언영 끝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거의 이 3분 동안 기대에 계셨던 것 같아요.
0: 장계배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나요?
1: 네,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강주균, 그가 존경하는 여웅의 품에 안겨있는 듯했어요. 그는 강주균을 따라 배웠고 이제는 강주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0: 강주균에서 장계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속으로 지켜온 불변의 초심과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럼 오늘 모두 함께 홍매찬을 한번 불러보죠.

공매찬을 들으며 장겸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대한 감사와 정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초심과 사명 때문이다. 삼구의 혹한도 두렵지 않으니 한 점의 단심으로 해를 향해 피어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인민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발랄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사촌도 교수님께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0: 대응성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하는 당이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인민을 탈리하는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 관문을 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관문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간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중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모택동 주울레 동지가 역사적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들어와서부터 습근평 총서기가 인터넷 시대 관문 통과를 제기하기까지 시대는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추구해온 위대한 초심과 사명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시향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회능현은 뜨거운 홍생의 땅입니다. 중국 로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 새방면군은 적의 겹겹한 포위와 추격, 저지선을 뚫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지나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1936년 10월에 제1방면군과 제4방면군이 회능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은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했습니다. 회능현의 회사탑은 높이가 33.33m로 세 탑이 둘러있는 모습입니다. 회사탑 아래에서 공공후 해설자 양조동이 탑을 가리키면서 로농홍군 새 방면군의 회합은 장정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승리적인 회합으로 하여 회능은 회합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는 풍부하고 귀중한 홍색 자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22여 곳의 홍군 전투 유적지와 천여 점의 혁명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담요, 가죽자고리, 큰칼, 구리주전자 등 회능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에는 전시품들이 마치 격동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회능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과 홍군 회능회합 유적지를 기점으로 총 길이가 약 11km에 달하는 홍색수학 여행 로선이 구불구불 뻗어 홍군 장정 승리 경원 내에 축소경관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은 현지의 원색적인 골짜기와 계곡, 산봉들을 활용해 로종교 탈취, 랍자국 격전 등 전형적인 장정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장정의 웅장한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능현 홍군소학교 꼬마 홍군 강당 내에서는 진과 북소리 울리는 속에서 학교 진창 동아리가 현대 진창극 홍군이 우리 마을에 왔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소학교는 회능현 박물관과 함께 홍군소학교의 40

0: 명 꼬마 해설어를 양성함으로써 어린이 목소리가 위대한 장정 정신을 생생하게 발행하는 매개체로 되도록 했습니다. 장정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옛 혁명근거지는 이제는 도로망이 종횡무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현행현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현 농촌도로 총 길이가 6,178km에 달했습니다. 옛 산길 곁에는 청란고속도로, 국도 312선, 국도 247선 등 3선이 교차되는 곳에는 홍색문화를 주제로 하는 홍색 역참 하나가 있습니다. 강수성에서 온 관광객 풍화박은 원래는 아이를 데리고 역참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장정 주제의 부조벽과 새 방명군의 향군 로선도를 통해 혁명 이야기를 알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역참 농산물 매대에는 잡곡과 중약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역참의 책임자 유한상이 소개한 데 의하면 사람들은 홍색 문화를 느끼기 위해 특별히 역참에 왔다가 현성으로 가서 더 많은 특산품을 구매합니다. 현재 홍색 역참은 해마다 연인수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회능현은 홍색 유적지들을 하나로 이어놓아 홍색 목걸이로 만들고 지역을 연장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참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대둔량 열사릉원에서 홍군의 전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군 마을에서 군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회능현은 연인수로 846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관광 종합 수입은 6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능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유자동은 앞으로 홍색 자원의 내실을 계속 깊이 발굴하고 회합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밝혀 홍색 관광이 더욱 부유한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당시 홍군이 회합했던 웅장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능현을 찾아 회함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혁명 유적지들을 참관하고 열사릉원을 참배하면서 장정정신을 느끼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을 얻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미국의 전쟁 수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과 관련 비용 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전쟁의 총 비용은 500억 내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600억 달러가 넘는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등등. 최근 많은 미국 언론과 기관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천문학적 계산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태우는 숫자들 뒤에는 누가 뭉

0: 묵히 비용을 지불하였고 막대한 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또 누가 전쟁의 초연을 틈타 횡재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장의 무기 소모로부터 자본시장의 이득까지 그리고 부풀린 국방예산으로부터 군수 주문이 급증하기까지 미국의 전쟁 장사 수완은 중동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산업복합체는 고도로 제도화된 이익 주도하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벌을 미친 듯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일단락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해 득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찰자 류고베토 디고로가 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풍성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서 이를 가장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쓴 비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전쟁에서 미국 군수 기업의 이익 창출 경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장에서의 소모가 빠르게 무기 주문과 자본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으로 부풀린 정부의 군비 예산은 다시 군수 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전쟁은 점차 전쟁 장사 기제로 변합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군수 업체들은 계속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무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면서 군수 기업의 재고 보충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추정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쟁에서 1200여 발의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1000여 발의 36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초 록히드 마틴 등 주요 국방 계약 업체 임원들을 소집해 재고를 최대한 빨리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총 가치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규모 군수 산업 주문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방상은 더 많은 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 초기부터 2회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이란 군사작전 특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칼리지의 공공재정 전문가인 린다 빌스는 미국의 이란 작전의 최종 총비용이 최소 1조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소모, 보충, 확장 이와 같은 순환에 따라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 가능한 이익 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계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문 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 재량 지출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2025년 미 국방부는 2026 회계 년도 국방 예산을 1조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실에 익숙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첫날 미국의 세 주요 무기 대기업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의 모 회사인 RTC, 노스톱 그루먼의 주가는 대체로 4%에서 6% 상승하여 이들 기업 주주들에게 총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연중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전문가 벤 프리먼은 이란 전쟁이 무기 거래상에게는 사업이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군비 확장의 촉매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를 훌륭한 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사업의 핵심 추진자는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군수복합체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이익 집단은 정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결정에 개입하며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군비 수요를 확대하여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돈을 버는 돈벌이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수산업복합체는 기업의 이익, 국방예산 및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전쟁사업을 제도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수산업 프로젝트, 정부기부금 및 로비단체를 통해 정치인과 이익을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악마화하여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출병, 이라크 침입, 리비아 공습, 수리아 간섭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군수복합체의 전쟁 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미국의 한 군수산업 계약자 회의 주최자는 해만 전쟁 발발을 공공연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군수산업 주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기구의 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사업이고 군수산업복합체는 바로 끝없는 충돌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미국 학자들은 대이란 전쟁 등 대외 군사 작전의 막대한 지출 뒤에 정부와 군수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익 보장 체계가 있고 그 규제와 책임 추궁 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미국에는 의회나 정부 책임국을 비롯한 감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계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 네트워크와 체인 복합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는 이미 엉뚱한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랍스터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공개 계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를테면 전년도 마지막 회계년도에 934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알래스카의 킹스랩과 바닷가재 꼬리를 구매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가 12,000달러의 3층 과일 바구니와 단가 약 10만 달러의 고급 피아노를 구매하여 2008년 이후 미국 연방기관의 월간 지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5 회계년도까지 미 국방성은 여덟 회계년도 연속으로 연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는 감사에서 감사인은 26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의 재무체계가 심각하게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전쟁 비용은 군수기업을 살찌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납세자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과 일상 소비에서 약 1조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유가 절정기에 미국인들이 매일 5억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미 국방성이 신청한 2천억 달러의 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미국의 년간 절반 이상의 기초시설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전국의 교사를 두 번이나 개조할 수 있으며 수천 명 미국 노인들이 더 이상 의료보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군수복합체에 대한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도 부담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3월 19일 아랍연합 초장국 쿠웨이트 요르단에 대한 총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약 170억 달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257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탄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 전쟁에 불을 지핀 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여 동맹국의 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전쟁 동맹 장부입니다. 전쟁의 왜곡된 수입 경료로 하여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자그나다 탐와다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미국 특정 집단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이 전쟁의 방향에 영향 줄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파괴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웹사이트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 수립은 오랫동안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수혜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부를 얻고 경제 운영과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심층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송령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품질 좋은 옷을 사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옷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품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세련됨과 여유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자신감과 수양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포장은 옷차림일 수 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나 인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포장이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옷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표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신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전과 달리 남의 시선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함께 키워갑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0: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도자 후 병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동일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 배치, 통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국유자본운용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국가,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료별 국가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국가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국가 정책과 기업별 국가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국유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유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국유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책,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철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포과는 수박과 같은 과에 속합니다. 철포과는 분과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폭발적으로 종자를 전파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포과가 성숙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다원형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고압 점액 분사를 통해 종자를 발사합니다. 발사 시간은 30ml, 0.03초에 불과하지만 발사 속도는 초당 20m에 달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종자는 10m 밖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열매 길이의 250배에 해당합니다. 철포과는 밭과 식물로

이 과에는 소박, 호박, 애호박 등이 포함됩니다. 졸포과는 지종의 지역이 원산지인데 현재에서는 그 독특하고 효과적인 종자 발사 전략 때문에 오히려 잡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졸포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졸포과를 자를 때에는 종자가 튀어나와 눈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졸포과가 종자를 발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런 메커니즘은 철포과의 번식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연구팀은 졸포과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에는 고속 카메라로 종자 전파 과정을 촬영하는 것, 종자 발사 전후의 열매와 줄기 직경을 측정하는 것, 완전한 졸포과에 대한 압축 실험과 CT 스캐닝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종자 발사 수일 전부터 타임 랩스 촬영을 통해 열매 성숙 과정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연구팀은 압력 증가 후 열매와 줄기의 기계적 특성 및 종자의 탄도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임랩스 촬영, 느린 셔터 속도로 일련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정상 속도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탄도 궤적.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경로를 말하는데요. 주로 포탄, 미사일 등 미핵 물체의 운동 궤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증압 시스템. 종자 발사 몇 주 전 조맥 축적으로 인해 열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중, 종자 발사 최초의 수밀리초 동안 줄기가 뒤로 수축되면서 열매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게 됩니다. 조맥 재분로. 종자가 발사하기 수일 전에 일부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흐르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굵어지며 단단해집니다. 이로 인해 열매는 거의 수직 상태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종자 발사 성공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타조맥 균일 분포. 졸포과에 종자가 발사될 때 분출 속도와 발사 각도는 열매 내부 압력 감소 및 열매 회전에 따라 변화하며 이로 인해 종자의 타점은 철포과를 중심으로 반경 2에서 10m의 고리 모양 지역을 형성합니다. 다음, 완벽한 메커니즘.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철포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방식이 여러 가지 후대 번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하면 인위적으로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종자 발사 기간 동안 열매의 회전을 줄일 경우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해로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가는 조맥의 량을 줄이는 방식의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졸포과가 과도한 압력에 가해져 종자 발사 속도는 더 높아지지만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 여전히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졸포과의 종자 발사 시스템에 대한 각종 메커니즘이 이미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졸포과가 복잡하고 정교한 종자 발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간다는 점은 전개 식물왕국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졸포과 종자 발사 시스템의 메커니즘 수는 모두 최적화되어 있으며 결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설정에 있어서는 철포가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인 셈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0: 85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경례 씨의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선생님, 동료, 수많은 사람과 만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외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한경의 전화 맞는가요?
0: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1: 아, 맞구나. 내 누군지 기억 안 나겠지. 나 최승화 선생님이다.
0: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전화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청도에는 동창생에게서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셨답니다. 다음 날 대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4년 오상사범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에 만나서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선생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얼굴에 수많은 흔적을 새겼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마을은 흥룡강성 해림현 시아진 동풍

전 200세대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7학년까지 있었지만 졸업하면 팔리 떨어진 한족 중학교에 가거나 생산대 일을 하는 것이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학교를 졸업한 해에 학교는 5학년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족말을 배우기 위해 앞마을 한족학교에 가서 4학년과 5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창식이가 명란 조선족 중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려는 자식은 동냥을 해서라도 시켜야 한다며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나를 해림현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외래어는 1호였습니다. 해림현 근처 조선족 소학교에서는 이미 1호를 1년 배웠기에 애들은 과문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 우에오 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인 최승화 선생님이 우리 학년 1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오후 방과 후면 나에게 한 시간씩 개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상으로 일대일 지도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도를 받으며 복습한 결과 첫 월고에서 73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전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귀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막 제대하고 학교에 배치받은 최승화 선생님은 그때 28세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여 학생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동경성에는 선생님 부모님 댁과 친척 집에 재워가며 학생들을 경박호 유람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전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숙소 아궁이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하는 소리에 모두 자리를 박차고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물이 있어 금방 불은 꽂지만 그때 내가 벗어놓은 속옷이 절반이나 타버렸습니다. 한벌뿐인 속옷이 반이나 탄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새 속옷 한 벌을 사주셨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에 그 속옷 덕분에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집은 늘 량표돈을 맡아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 형편을 잘 아는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에 고중 공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등 사범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학급에는 36명이 있었는데 중등 사범학교 명액이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액이 나에게 돌아올 줄이야. 졸업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우리를 데리고 목당강 조선족 중학교에 가서 오상사범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반장 혜자와 함께 오상사범 입학통지서를 들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셋 중에 나만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느냐고 칭찬만 하시다가 기차 시간에 쫓겨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해림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목당강에서 환승하여 시아진에서 내린 후 팔리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식사 한 끼 대접 못하고 자비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미소가
다른 이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고 한 편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42년 전에 최승화 선생님이 나에게 종동사범학교 시험용액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교원사업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교단에서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날마다 사업과 삶의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한수교 이후 많은 조선족 교원들이 교단을 떠날 때 나도 잠시 흔들렸으나 학생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35년이란 긴 세월을 교단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한평생 소학교 교원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은사 최승화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 덕분입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아프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래도록 향기가 머무는 그 인연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꽃향기는 꽃이 지면 끝나지만 인연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삶에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중지성성입니다. 모래종의 뜻지, 이룰성의 성이라는 성으로 분류되는 중지성성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기원전 524년 주나라 경왕이 고액의 동전을 주저하여 시중의 소액 동전을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대부 단목공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조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오니 개혁안을 거둬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경왕이 묻자 단목공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개혁안이 반포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소액 동전을 모조리 바꿔버리거나 쏘버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야 어찌 대업을 이루겠소? 이미 마음을 굳힌 경왕은 단목공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후 개혁이 시행되자 시중의 화폐는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왕은 이 기회를 틈타 신하들에게 민간의 동전들을 거둬들여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주나라 악사 주구가 경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주군께서 대종을 조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한 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경왕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주나라 조정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소. 경의 말대로라면 백성들이 주나라 왕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오. 남아도는 동전으로 조조하는 대종인데 어찌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소. 과인이 마음먹은 일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2년이 흘러 대종이 조조되었습니다. 경왕은 문무백관, 제후국의 군주와 사신들을 불러 화려한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복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고 국내들의 노래가락과 춤사위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경왕은 대종 앞에 다가가 직접 타종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고운 종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주의 타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이야. 만마가 달리는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위험이 느껴진다 말일세. 조종 대신들과 제후국 군주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사망호제와 비근할 수 있는 군주는 대종을 주저한 경왕뿐이라며 지켜세웠습니다. 마르지 않은 칭찬에 경왕은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종의 주저를 반대했던 악사 주구가 떠올라 다짜고짜 무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은 조종이 절대로 멋진 소리를 낼 수 없다고 과인에게 혼 장담하지 않았소.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한참 동안 침묵하던 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이 말한 좋은 소리는 대종의 깊고 정한 울림소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소리야말로 진정 고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제 아무리 좋은 소리이더라도 백성에게는 고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옛글에 민중의 의지가 합쳐지면 견관성을 쌓고 민중의 입은 무엇에도 녹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에 경왕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지 성성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뜻이 합쳐지면 금성철벽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여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방글라데시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수석이 국가조속령에 서명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베네수엘라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인 습근평이 2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캄보지아 인민당 창립 75주년의 축하를 표하고 나서 캄보지아 인민당이 캄보지아를 인솔해 국가건설과 민족부흥 사업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지난 4월 캄보지아를 국빈 방문하고 캄보지아 지도자와 함께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양국의 상호 신뢰는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재분야 협력이 부단히 심화됐으며 중국과 캄보지아 전통 친선은 새로운 시대적 내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지아를 주변 외교의 중점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캄보지아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번영을 창조해 양국 운명공동체 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본보기를 수립하길 바랍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국제와 지역 정세에 복잡하고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캄보지아 두 나라는 마땅히 손잡고 변곡 속에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지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전략적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쌍방은 역사 속에서 힘을 응집하고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상호 신뢰 수준을 새 높이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정당 간의 왕래를 심화하고 당 사무 관리와 국정 운영의 경험 교류를 강화해 당의 집권 능력을 공동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발전 진흥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방은 공업 발전 회랑과 의미 회랑 전략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 협정의 발전 예비를 충분히 방출하고 실무협력 성과가 더 많이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며 중국과 캄보지아 친선의 민심 토대를 부단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각자 국가의 항구한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건립할 것입니다. 중국은 통신 인터넷 사기를 척결하려는 캄보지아의 결심과 행동을 높이 찬성하며 캄보지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힘을 들여 통신사기 독종을 철저히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전략협력의 모범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가 한계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이 제출한 중대리듬과 창의를 솔선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 찬상을 표합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 함께 조율과 배합을 강화하고 지역 설린 친선의 기본면과 협력 상생의 대방향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철같은 친선과 양국이 손잡고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습근평 총서기의 적극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국이 세인이 주목하는 발전 성과를 거두어 세계 각국, 특히 캄보지아를 망나간 전 세계 남방 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중국이 캄보지아 정부와 인민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선택한 것을 지지하고 캄보지아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핵심 리익 수호를 지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를 막론하고 캄보지아는 시종일관 대중국 친선을 견지하고 한계중국 원칙을 봉행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모든 형식의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각을 반대하는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입니다. 캄보지아는 중국과

0: 함께 오각 전략과 1대1로 공동 건설 창의 간의 접목을 강화하고 경제, 안전, 국방,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통신 사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캄보자 당면 사업에서 최우선 사항입니다. 캄보자는 중국과의 통신 사기 단속 집법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합니다. 캄보자는 습근평 조석이 제출한 4대 글로벌 창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관련 창의를 관철해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캄보자 인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캄보자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양당 교류 협력 비망록을 잘 관철하고 캄보자와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해 조력할 것입니다.
1: 습금평 국가 수석이 2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시종 양국 관계 발전에 깊은 총시를 돌려왔고 줄곧 전체 방글라데시오 이민에 대한 선린 친선 정책을 견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총시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흔들림 없이 양국 친선의 큰 방향을 견제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타리크 총리와 함께 신시대 중국 방글라데시오 운명 공동체 구축을 선포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성공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독립자주, 자립자강을 견제하고 국가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틀어주는 것을 견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가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을 수호하고 외부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함께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간의 왕래를 밀접히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와 관계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화목, 안전, 부유한 이웃 정책과 친선, 성심, 호혜, 포용의 리듬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정책 시행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와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발전 전략의 접목을 심화하고 발전 경험을 교류하며 종점 협력을 질수 있게 계획하고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예비를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 교육, 지방 등 교류를 전개하고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경제회란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국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하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글로벌 남방의 공동 리익을 더 잘 수호할 것입니다. 타리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면서 중국은 위대한 나라로서 방글라데시 외교 정책에서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소중하고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신시대 방글라데시 중국 운명 공동체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용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방글라데시의 번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경제무효, 상호연계와 소통, 농업, 과학기술, 친환경에너지, 교육,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교류를 밀접히 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현대화 실현에 도움 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 독립 세력이든 모두 반대하고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의 권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과 4대 글로벌 창의는 세계 평화와 발전,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국제 지역 사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왕위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26일 제77호, 78호, 79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제7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 수정 통과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사 등록법을 개정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2026년 6월 26일에 채택됐기에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7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026년 6월 26일에 결정에 따라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상 직무를 해임한다고 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 속이 6월 26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림시 대통령에게 유문 조언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비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재해 구조와 재후 복구에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솔 아래 베네수엘라 인민이 조속히 재해를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캄보지아 인민당 주석이며 참의원 주석인 훈센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캄보지아 인민당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과 관련해 기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무역과 기반시설, 농업,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장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더 잘 증진할 것입니다. 당면 국제 정세는 갈수록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더욱 확고히 단결해 손잡고 외부의 위험 부담 도전에 대처하면서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훈센은 캄보지아와 중국은 철석 같은 친구이고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 후 캄보지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의 새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지아는 장세기 동안 캄보지아에 제공한 중국 측의 소중한 지원과 도움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캄보지아는 중국 측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폐막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개정된 상표법과 회계사 등록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관지구의 자연자원부 부장 직무를 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향양특별행정구에 대한 황강구 통상구 출입경 관리구역 및 관련 연장구역 관할권 분야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2025년 조항결산 비준에 관한 결의를 통과하고 2025년 조항결산을 비준했습니다. 회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에 대한 대표자격 심사 보고를 표결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회는 표결을 거쳐 왕 총림을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으로 종평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회는 또한 기타 인사 임면안을 통과했습니다. 회의가 관련 표결 사항을 모두 마친 후 조락재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법치선진교육은 전면적 법치국가 건설의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전 과정에 걸친 선전과 해설은 전 과정 인민민주의의 중요한 리념을 립법 업무에 구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립법의 각 단계, 즉 립법 계획 수립, 조사 연구, 조안 작성, 의견 수렴, 심의, 제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선전과 해설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립법에 대한 인정과 법률

0: 제기된 립법 관련 건의와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립법 업무와 관련된 이슈와 여론을 면밀히 조사하며 공정적으로 유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폐막회 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3차 특별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오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6일 오전 북경에서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오는 전통적인 친선邻국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총리 선생을 접견할 때 양국 관계의 장문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평화공존 오항문칙을 선행하고 실천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국과 방글라데시오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방글라데시오 국민의회와 함께 립법, 감독 업무 면의 경험 교류를 심함으로써 양국 실무 협력에 훌륭한 법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 생태환경법전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는 방글라데시와 중국 사이의 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진다며 대중국 협력은 방글라데시오의 더욱 훌륭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오는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계열 글로벌 창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오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립법기구 사이의 교류를 심화하길 바랍니다. 이날 오전 방글라데시오 타리크 총리는 천안문 광장에서 인민용 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부 총리인 정설상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신강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 정치를 열심히 학습 관찰하고 신시대 당의 신강 관리 방략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이 부여한 5대 전략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우세와 특색을 돌출하여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확대함으로써 신강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유럽 무렬차 오름치 집결센터를 방문하여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구역 건설 추진 상황 등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유럽 무렬차가 아시아와 유럽 간 국제 운송의 새로운 고도를 열었고 신강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들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황금 통로이자 서방 개방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 전국선거위원회가 24일 공식 심사 및 개표 결과에 따라 극우 정치단체 조국수호사의 독립후보인 아벨라도 델라 에스프레야가 근소한 차이로 콜롬비아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돼 8월 7일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드라에스 프레야가 유권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등에 업고 승리했다고 보고 있지만 좌파와 중도 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여전히 약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의 정책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검은 손이 다시 나타났고 라틴 아메리카 정계는 이른바 당로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두 후보의 선거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식 검표 결과에 따르면 드라예스 프레야와 좌파 집권 연합인 콜롬비아 역사 협약 연맹의 후보 이반 세페다는 각각 약 1,296만 표와 약 1,271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약 25만 표입니다. 올해 47세인 드라예스 프레야는 사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방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FP 등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드라예스 프레야는 정치계의 외부자 자격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와 치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은 비교적 더디고 국내 여러 지역의 안전 상황은 심각합니다. 불법 무장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의 영향으로 가우카, 안티오키아 등 지방에서 폭력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라예스 프레야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반정부 무장 세력과의 평화회담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무력을 통해 콜롬비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경한 입장은 전통적인 우파 정당과 산업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드라예스 프레야는 약 40%의 국가 공공지출을 줄이고 수압 파쇄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채굴하는 등 방법으로 재정 수입을 늘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드라예스 프레야의 선거 주장이 집권 중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구도에 의해 제어되는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역사협약연맹을 중심으로 한 좌익 및 중도좌익연합이 국회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국가의료개혁 등의 법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둘째, 강경 치안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드라예스 프레야는 미국이 지원하는 공중공격을 재개하고 코카 재배를 강제로 제거할 것을 주장하면서 취임 90일 내 현재 불법 무장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 페드로 산체스는 이에 대해 불법 무장 조직 배후의 경제 네트워크에 얽매여 있어 드라예스 프레야의 구상이 단기간 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복지

0: 정책 전환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복지보조금에 의존하는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드라이에스 프레야가 곧 직면할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러 차례 라틴 아메리카 우익 정치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서 오늘날의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당로주의의 그늘 아래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권은 우회전하거나 우익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드라이에스 프레야는 승리를 위해 자주 미국 측의 호의를 표하면서 조직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콜롬비아 미국 관계 전면적인 회복과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라이에스 프레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만약 후자가 승리할 경우 콜롬비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은 콜롬비아 현 정부의 비난을 받았고 이를 콜롬비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파냐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는 트럼프의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개입이 콜롬비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로주의의 패권 역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단결된 행동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우 외부인이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시간에 계열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이민이다. 인민 최우선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색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란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이른바 미국의 전쟁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학습 시간입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오늘 저희는 중국 서교대학 막수수의학원 장명명 원장님과 운남성 리강 화평여자고급중학교 주은료 선생님을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계배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관절 통증은 여전히 심하신가요?
5: 네, 아직도 아픕니다.
4: 장계배 선생님을 생각할 때면 깊은 존경심과 더불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장명명 교수님, 이번 화평여고 방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6: 장계배 선생님이 확성기를 들고 학생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4: 주 선생님, 매일 장겸의 교장 선생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으면 긴장되지 않나요?
5: 사실 우리에게 그 소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부터 장 선생님은 대학에 가면 꼭 이곳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요고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제가 이 학교 덕분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그럼 돌아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4: 장명명 교수님, 앞으로 수업에서도 이런 힘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실 거죠?
6: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상정치의 작은 교실에서 사회라는 큰 교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조국 대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에서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우리의 혁명자원을 발굴하며 사상정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이끌 것입니다.
4: 혁명의 씨앗을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심어주고 이러한 신념과 정신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달하시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장겸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홍남, 극작품은 강죽견, 가장 즐기던 노래는 홍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겸의 선생님의 오랜 거시사 공군정치문공단의 전통국 강죽견의 두 번째 강죽견 역을 맡은 손소란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손소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손소란 선생님을 보니 인터넷에 유명해진 그 사진이 떠오릅니다. 바로 선생님과 장겸의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6: 그때 장겸의 선생님은 저를 매개물로 강죽균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대에 계시도록 했죠. 사실 제 휴대폰 녹화는 언영 끝난 상태였지만

0: 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거의 이 3분 동안 기대 계셨던 것 같아요.
1: 장계배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나요?
0: 네,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강죽균, 그가 존경하는 여웅의 품에 안겨있는 듯했어요. 그는 강죽균을 따라 배웠고 이제는 강죽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강죽균에서 장계배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음속으로 지켜온 불변의 초심과 사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럼 오늘 모두 함께 홍매찬을 한번 불러보지요.

0: 홍매찬을 들으며 장겸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땅에 대한 감사와 정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한 공산당원으로서의 초심과 사명 때문이다. 삼구의 혹한도 두렵지 않으니 한 점의 단심으로 해를 향해 피어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인민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이 발랄의 단단한 바위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 사촌도 교수님께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 신시대에 왜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를 강조하는가의 세 번째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론다는 강한 현실 대응성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하는 당이 가장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인민을 탈리하는 것입니다. 당면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터넷 관문을 넘지 못하면 장기 집권의 관문을 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총서기는 간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군중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모택동 주울레 동지가 역사적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들어와서부터 습근평 총서기가 인터넷 시대 관문 통과를 제기하기까지 시대는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추구해온 위대한 초심과 사명입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위대한 장정정신을 발행하면서 홍시향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켜 민중의 부유를 증진시키고 있는 감숙성 회능현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숙성 회능현은 뜨거운 홍생의 땅입니다. 중국 로농홍군 제1방면군, 제2방면군, 제4방면군, 새방면군은 적의 겹겹한 포위와 추격, 저지선을 뚫고 설산을 넘고 초지를 지나

회합으로 회합했습니다. 휘닝헨의 회사탑은 높이가 33.33m로 세 탑이 둘러있는 모습입니다. 회사탑 아래에서 공공후 해설자 양조동이 탑을 가리키면서 로농홍군 세 방면군의 회합은 장정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승리적인 회합으로 하여 회령은 회합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는 풍부하고 귀중한 홍색 자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22여 곳의 홍군 전투 유적지와 천여 점의 혁명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담요, 가죽자고리, 큰칼, 구리주전자 등 회냉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에는 전시품들이 마치 격동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회냉의 홍군 장정 승리 기념관과 홍군 회냉회합 유적지를 기점으로 총 길이가 약 11km에 달하는 홍색 수학 여행 로선이 구불구불 뻗어 홍군 장정 승리 경원 내에 축소경관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공원은 현지의 원색적인 골짜기와 계곡, 산봉들을 활용해 로종교 탈취, 랍자구 격전 등 전형적인 장정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감 있게 장정의 웅장한 여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회냉현 홍군소학교 꼬마 홍군 강당 내에서는 징과 북소리 울리는 속에서 학교 진창 동아리가 현대 진창극 홍군이 우리 마을에 왔네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소학교는 회냉현 박물관과 함께 홍군소학교의 40명 꼬마 해설원을 양성함으로써 어린이 목소리가 위대한 장정정신을 생생하게 발행하는 매개체로 되도록 했습니다. 장정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일 뿐만 아니라 발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때 깊은 산골짜기에 묻혀있던 옛 혁명근거지는 이제는 도로망이 종횡무진하고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회냉현은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현 농촌도로 총 길이가 6,178km에 달했습니다. 옛 산길 곁에는 청란고속도로, 국도 312선, 국도 247선 등 세 선이 교차되는 곳에는 홍색 문화를 주제로 하는 홍색 역참 하나가 있습니다. 강수성에서 온 관광객 풍아박은 원래는 아이를 데리고 역참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장정 주제의 부조벽과 새 방면군의 향군 로선도를 통해 혁명 이야기를 알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역참 농산물 매대에는 잡곡과 중약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역참의 책임자 유한상이 소개한 데 의하면 사람들은 홍색 문화를 느끼기 위해 특별히 역참에 왔다가 현성으로 가서 더 많은 특산품을 구매합니다. 현재 홍색 역참은 해마다 연인수로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회냉현은 홍색 유적지들을 하나로 이어놓아 홍색 목걸이로 만들고 지역을 연장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역참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대둔량 열사릉원에서 홍군의 전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홍군 마을에서 군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회냉현은 연인수로 846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고 관광 종합수입은 6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냉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유자동은 앞으로 홍색 자원의 내실을 계속 깊이 발굴하고 회합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밝혀 홍색 관광이 더욱 부유한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당시 홍군이 회합했던 웅장한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냉현을 찾아 회함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혁명 유적지들을 참관하고 열사릉원을 참배하면서 장정정신을 느끼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을

0: 있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3: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이란 전쟁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미국의 전쟁 수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비용과 관련 비용 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전쟁의 총 비용은 500억 내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600억 달러가 넘는 전쟁으로 인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등등. 최근 많은 미국 언론과 기관들이 이란 전쟁과 관련한 천문학적 계산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태우는 숫자들 뒤에는 누가 묵묵히 비용을 지불하였고 막대한 군비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또 누가 전쟁의 초연을 틈타 횡재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장의 무기 소모로부터 자본시장의 이득까지 그리고 부풀린 국방예산으로부터 군수 주문이 급증하기까지 미국의 전쟁 장사 수완은 중동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군수산업복합체는 고도로 제도화된 이익 주도하에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벌을 미친 듯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쟁은 일단락되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해 득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관찰자 류고베토 디고로가 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항상 풍성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서 이를 가장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 쓴 비용이 어디로 흘렀는지는 전쟁에서 미국 군수 기업의 이익 창출 경로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장에서의 소모가 빠르게 무기 주문과 자본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지속적으로 부풀린 정부의 군비 예산은 다시 군수 기업에 지원됩니다. 이런 순환 속에서 전쟁은 점차 전쟁 장사 기제로 변합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미국 군수 업체들은 계속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무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면서 군수 기업의 재고 보충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추정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전쟁에서 1200여 발의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1000여 발의 36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초 록히드 마틴 등 주요 국방 계약 업체 임원들을 소집해 재고를 최대한 빨리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총 가치가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규모 군수 산업 주문을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네, 전쟁이 지속되고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방상은 더 많은 군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쟁 초기부터 이회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이란 군사작전 특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칼리지의 공공재정 전문가인 린다 빌스는 미국의 이란 작전의 최종 총비용이 최소 1조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소모, 보충, 확장 이와 같은 순환에 따라 미국의 군비 지출은 지속가능한 이익 사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비용 계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주문 총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방부 재량 지출의 약 54%를 차지합니다. 2025년 미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은 이미 이 사실에 익숙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첫날 미국의 세 주요 무기 대기업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의 모 회사인 RTC, 노스톱 그루먼의 주가는 대체로 4%에서 6% 상승하여 이들 기업 주주들에게 총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장부상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이 불붙으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 주가는 연중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미국 균시 통치 전략 연구소의 전문가 벤 프리먼은 이란 전쟁이 무기 거래상에게는 사업이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군비 확장의 촉매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를 훌륭한 투자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사업의 핵심 추진자는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군수 복합체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거대한 이익 집단은 정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 결정에 개입하며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등 방식으로 군비 수요를 확대하여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돈을 버는 돈벌이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수산업복합체는 기업의 이익, 국방예산 및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전쟁사업을 제도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수산업 프로젝트, 정부기부금 및 로비단체를 통해 정치인과 이익을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과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를 악마화하여 안보 위협을 과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을 선동하여 국방 예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출병, 이라크 침입, 리비아 공습, 수리아 간섭 등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군수 복합체의 전쟁 사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미국의 한 군수산업 계약자 회의 주최자는 해만 전쟁 발발을 공공연히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군수산업 주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무장폭력에 대한 행동기구의 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미국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사업이고 군수산업 복합체는 바로 끝없는 충돌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네, 미국 학자들은 대이란 전쟁 등 대외 군사 작전의 막대한 지출 뒤에 정부와 군수 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한 이익 보장 체계가 있고 그 규제와 책임 추궁 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미국에는 의회나 정부 책임국을 비롯한 감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계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 해 동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 네트워크와 체인 복합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군비는 이미 엉뚱한 빚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랍스터 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했습니다.

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인 공개 계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를테면 전년도 마지막 회계년도에 934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알래스카의 킹스뎁과 바닷가재 꼬리를 구매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단가가 12,000달러의 3층 과일 바구니와 단가 약 10만 달러의 고급 피아노를 구매하여 2008년 이후 미국 연방기관의 월간 지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부터 2025 회계년도까지 미 국방성은 8 회계년도 연속으로 연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는 감사에서 감사인은 26개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의 재무체계가 심각하게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전쟁 비용은 군수기업을 살찌게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론 미국의 납세자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세금과 일상 소비에서 약 1조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유가 절정기에 미국인들이 매일 5억 달러 이상의 연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는 미 국방성이 신청한 2천억 달러의 군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미국의 년간 절반 이상의 기초시설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전국의 교사를 두 번이나 개조할 수 있으며 수천 명 미국 노인들이 더 이상 의료보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군수복합체에 대한 비용은 미국의 동맹국도 부담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3월 19일 아랍연합 초장국 쿠웨이트 요르단에 대한 총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약 170억 달러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257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의 요격탄 등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 전쟁에 불을 지핀 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여 동맹국에 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전쟁 동맹 장부입니다. 전쟁의 왜곡된 수익 경제로 하여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대학교의 자그나다 탐와다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전쟁이 미국 특정 집단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들이 전쟁의 방향에 영향 줄 능력이 있지만 이들은 전쟁의 파괴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웹사이트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 수립은 오랫동안 전쟁 경제의 지속적인 수혜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부를 얻고 경제 운영과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심층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송령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품질 좋은 옷을 사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통이며 옷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세련되고 품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세련됨과 여유에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걸친 것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주목을 받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자신감과 수양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남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포장은 옷차림일 수 있고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나 인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이 포장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옷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표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신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전과 달리 남의 시선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함께 키워갑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해바라기.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고교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조여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요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고교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자산 감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0: 자각적으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독립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 배치, 통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영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무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자본 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국가,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료별 국가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국가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국가 정책과 기업별 국가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국유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유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국유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예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 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 혁신 결제, 연구 개발 도입, 과학 연구 조직, 성과 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비는 춤추는 꽃.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철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포과는 수박과 같은 과에 속합니다. 철포과는 분과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은 폭발적으로 종자를 전파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포과가 성숙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다원형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고압 점액 분사를 통해 종자를 발사합니다. 발사 시간은 30ml, 0.03초에 불과하지만 발사 속도는 초당 20m에 달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종자는 10m 밖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고리는 열매 길이의 250배에 해당합니다. 철포과는 박과 식물로 이 과에는 수박, 호박, 애호박 등이 포함됩니다. 철포과는 지종의 지역이 원산지인데 현재에서는 그 독특하고 효과적인 종자 발사 전략 때문에 오히려 잡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포과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철포과를 자를 때에는 종자가 튀어나와 눈을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철포과가 종자를 발사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런 메커니즘은 철포과의 번식 성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의 연구팀은 철포과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에는 고속 카메라로 종자 전파 과정을 촬영하는 것, 종자 발사 전후의 열매와 줄기 직경을 측정하는 것, 완전한 철포과에 대한 압축 실험과 CT 스캐닝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종자 발사 수일 전부터 타임 랩스 촬영을 통해 열매 성숙 과정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연구팀은 압력 증가 후 열매와 줄기에

0: 기계적 특성 및 종자의 단도 계속을 설명하기 위해 인류의 수학적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타임랩스 촬영, 느린 셔터 속도로 일련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정상 속도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생하여 시간의 흐름과 사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 탄도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경로를 말하는데요. 주로 포탄, 미사일 등 미핵 물체의 운동 계속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증압 시스템, 종자 발사 몇 주 전 조맥 축적으로 인해 열매 내부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총, 종자 발사 최초의 수밀리초 동안 줄기가 뒤로 수축되면서 열매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회전하게 됩니다. 조맥 재분로, 종자가 발사하기 술 전에 일부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흐르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굵어지며 단단해집니다. 이로 인해 열매는 거의 수직 상태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각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종자 발사 성공의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타종의 균일 분포, 절포가에 종자가 발사될 때 분출 속도와 발사 각도는 열매 내부 압력 감소 및 열매 회전에 따라 변화하며 이로 인해 종자의 타점은 철포과를 중심으로 반경 2에서 10m의 고리 모양 지역을 형성합니다. 다음, 완벽한 메커니즘.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철포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방식이 여러 가지 후대 번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하면 인위적으로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종자 발사 기간 동안 열매의 회전을 줄일 경우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해로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가는 조맥의 량을 줄이는 방식의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절포과가 과도한 압력에 가해져 종자 발사 속도는 더 높아지지만 발사 각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져 여전히 종자 분포 범위가 좁아지고 종자가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절포과의 종자 발사 시스템에 대한 각종 메커니즘이 이미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절포과가 복잡하고 정교한 종자 발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맥이 열매에서 줄기로 되돌아간다는 점은 전개 식물왕국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포과 종자 발사 시스템의 메커니즘 수는 모두 최적화되어 있으며 결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설정에 있어서는 철포가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인 셈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한경례 씨의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선생님, 동료, 수많은 사람과 만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외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혹시 한경의 전화 맞는가요?
0: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1: 아, 맞구나. 내 누군지 기억 안 나겠지. 나 최승화 선생님이다.
0: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전화에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청도에는 동창생에게서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셨답니다. 다음 날 대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4년 오상사범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에 만나서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선생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얼굴에 수많은 흔적을 새겼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주 앉으니 이야기가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태어난 마을은 흥룡강성 해림현 시아진 동풍촌 200세대 남짓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7학년까지 있었지만 졸업하면 8리 떨어진 한족 중학교에 가거나 생산대 일을 하는 것이 교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학교를 졸업한 해에 학교는 5학년까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족말을 배우기 위해 앞마을 한족학교에 가서 4학년과 5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창식이가 명란 조선족 중학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가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려는 자식은 동냥을 해서라도 시켜야 한다며 개학한 지 한 달 만에 나를 해림현 조선족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때 중학교에서 배우는 외래어는 1호였습니다. 해림현 근처 조선족 소학교에서는 이미 1호를 1년 배웠기에 애들은 과문을 줄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 우에오 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인 최승화 선생님이 우리 학년 1호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은 오후 방과 후면 나에게 한 시간씩 개별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상으로 1대1 지도를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도를 받으며 복습한 결과 첫 월고에서 73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전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며 귀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있었습니다. 막 제대하고 학교에 배치받은 최승화 선생님은 그때 28세 총각 선생님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이 서글서글하여 학생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동경송에는 선생님 부모님 댁과 친척집에 재워가며 학생들을 경박호 유람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은 전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숙소 아궁이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이야 하는 소리에 모두 자리를 박차고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물이 있어 금방 불은 꽂지만 그때 내가 벗어놓은 속옷이 절반이나 타버렸습니다. 한벌분인 속옷이 반이나 탄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새 속옷 한 벌을 사주셨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에 그 속옷 덕분에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집은 늘 량표돈을 맡아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 형편을 잘 아는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에 고중 공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등 사범학교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학급에는 36명이 있었는데 중등 사범학교 명액이 3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액이 나에게 돌아올 줄이야. 졸업시험이 끝난 후 선생님은 우리를 데리고 목단강 조선족 중학교에 가서 오상사범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반장 혜자와 함께 오상사범 입학통지서를 들고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셋 중에 나만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느냐고 칭찬만 하시다가 기차 시간에 쫓겨 따뜻한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해림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목단강에서 환승하여 시아진에서 내린 후 팔리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식사 한 끼 대접 못하고 자비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립니다. 한 사람의 작은 미소가 다른 이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고 한편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42년 전에 최승화 선생님이 나에게 종동사범학교 시험 용액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교원 사업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교단에서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날마다 사업과 삶의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한수교 이후 많은 조선족 교원들이 교단을 떠날 때 나도 잠시 흔들렸으나 학생들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35년이란 긴 세월을 교단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한평생 소학교 교원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은사 최승화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 덕분입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아프거나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래도록 향기가 머무는 그 인연들의 감사할 따름입니다. 꽃향기는 꽃이 지면 끝나지만 인연의 향기는 영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삶에 향기로 피어나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0: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종지성성입니다. 모래종의 뜻지, 이룰성의 성이라는 성으로 부리되는 종지성성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기원전 524년 주나라 경왕이 고액의 동전을 주저하여 시중의 소액 동전을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나라 대부 단목공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조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오니 개혁안을 거둬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경왕이 묻자 단목공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개혁안이 반포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소액 동전을 모조리 바꿔버리거나 쏘버리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백성들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야 어찌 대업을 이루겠소? 이미 마음을 굳힌 경왕은 단목공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후 개혁이 시행되자 시중의 화폐는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경왕은 이 기회를 틈타 신하들에게 민간의 동전들을 거둬들여 큰 종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주나라 악사 추구가 경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주군께서 대종을 조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막대한 인력과 재력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한 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경왕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주나라 조정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소. 경의 말대로라면 백성들이 주나라 왕실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오. 남아도는 동전으로 조조하는 대종인데 어찌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소. 과인이 마음먹은 일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2년이 흘러 대종이 조조되었습니다. 경왕은 문무백관, 제후국의 군주와 사신들을 불러 화려한 준공식을 치렀습니다. 복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고 국내들의 노래가락과 춤사위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경왕은 대종 앞에 다가가 직접 타종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고운 종소리가 긴 요운을 남기며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주의 타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말이야. 만마가 달리는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소름 돋고 위험이 느껴진다 말일세. 조종 대신들과 제후국 군주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사망호제와 비근할 수 있는 군주는 대종을 조조한 경왕뿐이라며 지켜세웠습니다. 마르지 않은 칭찬에 경왕은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종의 조조를 반대했던 악사 주구가 떠올라 다짜고짜 무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은 조종이 절대로 멋진 소리를 낼 수 없다고 과인에게 혼 장담하지 않았소. 설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한참 동안 침묵하던 주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신이 말한 좋은 소리는 대종의 깊고 정한 울림소리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소리야말로 진정 고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제 아무리 좋은 소리더라도 백성에게는 고통의 소리일 뿐입니다. 옛글에 민중의 의지가 합쳐지면 견관성을 쌓고 민중의 입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에 경왕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지 성성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뜻이 합쳐지면 금성 철벽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같이 단결하면 당할 자가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 문화관광의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북경관광발전대회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8개의 심층 체험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북경 근교여행, 과학기술여행, 산업관광, 건강관광 등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300여 명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북경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동양의 미학과 첨단 기술, 건강한 생활 양식이 어우러진 도시의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룡과 봉황이 장식된 유리백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유리 지붕 장식 제작, 가마 작업, 요약 작업 등 전통 제작 공정을 가까이에서 관람했습니다. 북경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문화관광 상품을 더욱 확대해 북경 관광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시대 북경 이야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동방미학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중요한 지위와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천명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전 민족과 전 사회가 운명을 같이하고 단결 분투하는 사상 도덕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가치관은 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정신적 뉴대이자 한 나라의 공동한 사상 도덕적 기반입니다. 그 어떤 사회든지 모두 다양한 가치 관념과 가치 취향이 존재하는데 전 사회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려면 반드시 그 경제 토대와 정치 제도에 부응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통된 핵심 가치관이 없다면 한 민족, 한 나라는 영혼이 없게 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위 준칙이 없게 됩니다.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고양하여 사회의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사회 질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자 또한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다시피 핵심 가치관은 한 나라의 중요한 안전장치이고 감화력이 강한 핵심 가치관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됩니다. 우리나라는 14억이 넘는 인구와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대국인 만큼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최대 공약수로 전체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 분투하도록 하는 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과 평안에도 관계되는 대사입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정수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 방향과 밝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화 문화의 옥토에 뿌리를 내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우리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장기적으로 분투하는 위대한 실천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건설하고 어떤 사회를 건설하며 어떤 국민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물음에 깊이 있게 해답하였는 바 이는 현시대 중국 정신의 집중적 구현이고 여기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한 가치 추구가 결집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두터운 민족성, 선명한 시대성, 내적 선진성, 광범한 포용성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우리나라 문화 건설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선도적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핵심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정신력을 결집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기초 공정으로 삼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의 정신, 중국의 가치, 중국의 힘을 더 잘 구축해

0: 전체 인민이 사상적, 정신적으로 긴밀히 단결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폭넓게 실천하는 데 대하여 새로운 중대한 포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방면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민족 부흥의 중림을 떠매고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관 건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상 건설, 영혼 건설이기에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자들의 정신적 계보를 고양하고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선전 교육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애국주의, 집체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심화하며 사상 수준, 정치 각오, 도덕 품성, 문화 소양, 정신 상태 등 방면에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대적 신인을 힘써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으로 정신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인민에게 신앙이 있어야 국가에 힘이 생기게 되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리상 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전체 인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리상 신념 교양을 강화해 리상 신념의 등불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을 영원히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에 대한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며 인민이 역사 학습을 통하여 당과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동리상을 끊임없이 확고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육성하고 사상 정치 사업 체계를 보완하며 정치적 우세를 발휘하고 대중 사업 체제와 기재, 방식과 방법을 혁신해 적시에 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장악하고 대중의 사상 인식 문제와 현실 리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 정치 사업을 강화해 사상 정치 사업을 교육과 교수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대학, 중소학교 사상 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추진하고 광범한 청소년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며 한 세대 또 한 세대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법치 건설, 사회 발전, 일상생활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을 결부시키고 법률을 능숙하게 활용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에 의한 인도, 실천에 의한 양성, 제도에 의한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적이고 작고 실제적인 사업을 계속 실행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국민교육, 정신문명 창건, 정신문화상품의 창작, 생산, 전파의 전 과정에 구현하고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 건설의 각 분야에 일관시켜야 합니다.
1: 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인심을 모으고 민력을 결집시키는 강대한 힘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회, 협력과 상생 주제의 제32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가 지난주 북경국가회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총 6만 평방미터로 82개 국가와 지역에 1,700여 개 출판 문화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참가 기관은 1,100개 이상이며 참가 국가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실물 도서 22만 종이 집중 전시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시 홍보, 저작권 거래, 문화 교류 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출판 기업과 우수 출판물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랍연합 추장국이 이번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약 30개 문화 출판 기관과 함께 전시에 참여하며 20여 차례의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입니다. 올해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주제는 문물은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와 무형문화유산, 생활을

안도 수시 철 제품 제작 기술, 조선족 학춤 등이 길림성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역의 문화적인 기억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오랜 세월 생산과 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축적해온 지혜와 미학을 보여줍니다. 최근 중경 량강 신구 대석패에 위치한 옛 강령 기계공장 영화관이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세월의 추억과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이 오래된 건축물이 강령 차관으로 탈바꿈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인증샷을 남기며 새로운 활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존 영화관의 3층 구조와 벽돌, 영화 포스터, 철골 구조의 천장 등 시대적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해 옛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1층에서는 차 간식과 가벼운 식사를 제공하며 2층은 기존의 건축 구조를 활용해 함몰형 좌석이 있는 카페 공간으로 꾸며졌고 3층은 더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차 마시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차관에서는 사천극의 변검 공연, 악단의 라이브 연주, 다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수시로 열려 시민들의 체험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풍경은 두터운 공업유산을 지닌 도시로 오래된 공장 건물이나 낡은 건축물, 공업유산 등 수많은 귀중한 도시 기념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경은 도시 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역사적인 문맥, 인문 풍정, 생태 경관을 깊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원래 풍모와 공업 기억을 보존하는 토대에서 오래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오래된 건축들은 재활용을 통해 낡은 모습을 벗고 새로운 생기를 띠며 도시의 문화 관광 소비를 이끄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이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는 대학 졸업생 여행 소비 추세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길림성 연길은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지방 풍미를 내세워 해당 보고에 2026년 졸업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미식 여행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보고는 한 가지 음식을 위해 한 도시를 찾는다며 2026년 졸업생들의 여행 판도가 미각에 의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졸업 시즌 인기 미식 목적지 10위권에는 성도, 중경, 서안, 장사, 무한, 산두, 류주, 연길, 광주, 함흥이 꼽혔습니다. 이 순위는 조선족 냉면, 돌솥 비빔밥, 순대 등 연길의 미식이 이번 기 졸업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미식 성지 순례 로선의 핵심임을 보여줬습니다. 미식 IP가 해당 도시의 전 과정 관광 소비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각 체험을 심도 있는 민족 문화와 자연 생태 탐험으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그중 연길 모아산 국가삼림공원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함께 상승했으며 미식은 도시의 문화관광 소비를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지하철 건설에 생태경관과 지역문화, 주민 편의 봉사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단순한 교통 중추를 넘어 미관, 문화, 온정을 갖춘 도시 공공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지하철 15호선 황자파역은 서안시 장안구 항천기지 핵심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통 이후로 이 역은 주변 주민들의 출행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황자 고파의 문화적

흰색인 맥락이 흐르고 눈앞에는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항공 은하수의 경관이 펼쳐져 고금의 낭만이 이곳에서 어우러집니다. 초장형 에스컬레이터 외에도 역내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다양한 무장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승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위한 다각적인 배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자강이라고도 불리는 진강은 우리나라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희곡 극종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최근 중앙방송청국 대작 드라마 주인공이 인기리에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진강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희곡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문화적인 맥락을 이어가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장에서 거리로, 무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오늘날의 진강은 더 젊고 더 기술적인 모습으로 시대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진강 가상현실 영화가 이번 달 서안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파노라마 3D 촬영 기술을 도입해 관객들이 180도 초고화질 화면 속에서 배우와 마치 동일한 장면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청나라 선민들이 살던 도강은은 리빙이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축조한 것으로 인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강은 시에는 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과 정원, 풍부한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강은시는 산과 물과 도시와 숲이 조화로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도시이자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의 명승지입니다. 민강의 중류, 민강이 산발을 나와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 성도 벌판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강은시는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으로 인해 명명됐으며 천혜의 땅, 사천의 원천이라 불립니다. 도강은은 예로부터 사천 분지에서 서북쪽으로 소수민족 지역 청해와 감숙으로 통하는 요충지이자 상업무역의 중심지이며 군사요지로 역대로 도강은 성의 서쪽에 관문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을 두었으며 사천서부의 요충지라 불렸습니다. 일찍 3000여 년 전에 이곳에는 초계 선민이 살면서 주왕 토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진은 촉을 병탄한 후 촉을 중요시해 기원전 277년에 리빙을 촉군 태수로 파견했습니다. 리빙은 촉에 이른 후 현지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해마다 어김없이 범람하던 홍수를 막고 촉의 땅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사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땅, 천부지국으로 됐습니다. 도강은시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이자 도강은 수리시설로 흥한 도시입니다. 진나라 때 리빙이 도강은 수리시설을 건설한 후 이곳은 선호하여 도와 군, 군사, 주현의 소재지였으며 점차 성도에서 서장과 청해, 감숙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와 사천 서부의 중요한 물자 집산지로 발전했습니다. 명나라와 그 뒤에 청나라 때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번창한 도강은시는 빈근의 도시들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며 미니 성도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강 상류의 지천인 민강은 사천 북부의 고산지대에서 발원하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어 산사태가 나면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이 좁은 강바닥을 넘어나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고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벌판에 모래가 깔려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그와 반면에 동쪽 기슭의 솟은 옹루산에 막혀 민강이 동쪽으로 흐르지 못해 성도 벌판의 서쪽에 수해가 나는 반면 동쪽은 가물어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고난에서 허덕였습니다. 진나라 황제의 명으로 촉군 태수로 온 리빙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선인들의 치수 경험을 바탕으로 기원전 256년 민강이 산을 나와 성도 벌판으로 흘러드는 곳에 세계적인 수리시설 도강은을 건설했습니다. 도강은은 강물을 두 갈래로 나누는 어치와 토사를 막는 비사은, 강물을 끌어들이는 보병 등 세 개의 공사로 구성된 홍수 방지와 토사 제거, 수운, 관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형의 수리시설입니다. 도강은 수리시설의 건설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던 사천 서부의 성도 벌판은 가뭄과 수해가 사람을 따르고 흉작과 기근을 모르는 천부지국으로 되어 진나라 통일과 천부지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발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2200여 년 이래
줄곧 기능을 발휘해 지금도 성도를 위해 수해 방지와 관계를 이루어주는 도강은 수리시설은 중국과 세계 수리 역사에서 기적으로 인정되며 살아있는 수리 박물관, 수문화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리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사천 사람들은 리빙 부자를 위해 이왕묘를 세웠습니다. 이왕묘는 원래 치수 공덕을 쌓은 리빙 부자를 기린다는 의미로 숭덕사라 불렸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 리빙 부자는 왕으로 책봉됐고 그에 따라 숭덕사를 이왕묘라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도강은 수리시설의 옆에 위치한 이왕묘는 청나라 때 개축한 건물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위치한 이왕묘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우러 올라가면서 겹겹합니다. 두각과 정자, 전각, 사당, 담벽 등이 조화로운 이왕묘에 들어서면 아늑하기 그지없고 곳곳에 치수를 위해 디빙이 제출한 삼자경, 육자지, 팔자격언 등이 새겨져 있으며 디빙의 업적을 칭송한 력대의 비석과 시, 액자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강은 시의 서남쪽에 리퇴라는 산이 있는데 디빙이 이곳에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로 보병굴을 내면서 외딴 산으로 됐습니다. 산면이 아찔한 절벽이고 산자락으로 세찬 물결이 흐르는 리퇴산은 린근의 산과 물과 섬과 언제와 고적과 어울려서 심히 장관입니다. 리퇴산의 우에는 봉룡관이 있는데 이 역시 리빙을 기념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리빙을 기리기 위해 1990년부터 도강은 방수절을 회복했습니다. 청명이면 관계수로에 물길을 여는 방수절은 중국 수문화에서 가장 독특한 민속 행사로 우리나라 무형문화 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도강은 시에서 서남쪽으로 15km 거리에 위치한 청성산은 중국 도교의 발상지 중 하나로 도교 10대 동천 중에 제5동천이며 신선의 도회라 불립니다. 앞뒤 두 산으로 나뉜 청성산은 둘레가 60km이며 산발의 모양이 성곽을 방불케 합니다. 숲이 무성하고 사계절 녹음이 짙은 청성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청성산에는 36개의 산봉우리, 38개의 전각, 8개의 큰 동굴, 72개의 작은 동굴, 108개의 명소가 있습니다. 아늑하고 험준하며 배연한 계곡이 얼기설기한 청성산은 운해와 일출, 성 등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청성산은 제5의 명산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수려한 경치에 청성산은 도교의 명산이자 은자들의 은둔지이기도 해서 당나라 때의 시인 두보와 송나라 때의 시인 류규, 명나라 때의 시인 양성암, 근대의 화백 서비홍 등 역대로 많은 명인들이 청성산에 은둔했고 그러면서 오늘날 청성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마의 석각이 풍부하고 전각이 웅장하며 정자가 아담하고 명인들의 서예 작품도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중국행 수리시설의 도시 도강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동방미학이 세계 영상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공과 나타가 전 세계를 휩쓸고 깨어있는 사자 등 트렌디 장난감이 인기몰이를 하며 장해전 등 중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풍부한 전파 매체, 더 완비된 산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풍과 국풍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며 중국의 미학이 전 세계의 경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 드라마에 구현되면서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직관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31회 상해 TV 프로그램 백옹란상이 최근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드라마 장해전은 최우수 중국 드라마, 최우수 감독,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초방 후 1년이 지났지만 장해전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해전은 여러 플랫폼의 년간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해외에서도 중국식 미학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장해전은 해외 주요 방송 플랫폼에서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됐고 방송 첫날 타이, 越南,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 국가와 지역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곤곡과 그림 자극, 순무 등이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의 서유기, 홍르몽으로부터 최근의 랑하방, 경려년, 장안 12시진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는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의 핵심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해전의 해외 진출 비결은 무엇일까요? 송대의 염색 기법이 그려내는 의상의 물결 무늬, 절강성 태순의 불꽃놀이 인형극의 불꽃미학 등 약 20종의 무형문화 유산 요소가 문명의 암호처럼 극의 줄거리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 사이트 부청편집 장영예는 이 드라마가 허구 속에 역사적인 유전자를 심는 창작 리념을 통해 전통 문화가 단순한 배경 장식에 그치지 않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 중에서는 곤곡, 완사기 타위의 곡패를 통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등 전통 문화와 극적인 긴장감을 깊이 융합시켜 드라마에 무게감을 더해줬습니다. 허구적인 역사 배경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사실주의 창작 수법으로 조형합니다. 이는 장해전의 총감독 정효령이 창작 초기 제시한 리듬입니다. 조영문 감독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의 분위기를 채택하기로 한 후 제작팀은 세트와 의상, 소품, 뇌법의 표현에서 명확하고 직관적인 미학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으며 순무와 그림 자극, 곤곡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보이며 영상을 통해 중국식 미학을 구현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중국의 무형문화 유산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 중국 문화를 사랑하게 하려면 진정으로 드라마 속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민대학 뉴스학부 시청각 전파학과 하정우 부주임은 이 드라마는 무형문화 유산을 이야기 구조 속에 엮어넣어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극 중에 순무의 활용을 예로들면 이 고대 건축 부제는 주인공 장해가 위기를 해소하고 유연함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무형문화 유산이 단순한 기술 전승이 아닌 균형과 인내의 생존 지혜를 담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 플러스 무형문화 유산 모델은 중국 드라마에 독특한 문화적인 정체성과 감정적인 울림을 부여하고
중국 드라마 해외 진출에 새로운 광활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미학의 구현은 배경 조성이 아닌 경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영상 드라마 속에서 다가갈 수 있는 시각적인 공간을 재현하고 해외 시청자들이 소셜 플랫폼에서의 2차 창작과 교류 소통이 더해지면 이러한 미학적인 체험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속의 공감으로 이어져 중국의 우수 전통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뜻이 어쩌라 문디한에 우여서 어부림의도 마천수 왕자오준의 손미나 태헬기기 귀처긋 리랑긋득 두심을 잃으나 사바드 불나 와치리 벅디 발벌 으사바드 아득 툴툴 수네 엄태 다첩 은은을 우기기 엄태엔 발바시 불나 두헌 다칠리 수네 바이 응을 갈슨 와치리 으륵줄음 받바서 임 늙은 허문 벌벌 소민 대륙 희재희 없은 젖들 사난 돌아봐 아 지주 어버는 마천수이다 어버는 저 어더 체면 훈이 그지 득제 그지 깨고 더셔 유마섬을 훌스네 수를 와친이 없들이 흘치어 거드 벌벌 역시르건 다고라드무너 마천수기 없는들 어르고 바짬다고는 그지 마천수 없는들 벌쳐 소위 저 답신 아소제나 타네부 야세 일제매 그들소 아이 비 니근들은 치킨 문어 비 아수로 선소미는 문어 머럭고 아서 치르 니근 더 따라갔다 어진이 흩누들 얼어 얼었는 거이 얼그지 보감따간 아서 치르 대한 을스 잡아도 어진이 얼허를 가르치는 은 와치라 자 은은 와치라 흘러 진실순 마오천수네 치르 이르 도지 지리기기 발발 들적사갓 수오심부여른 우드네 다탁시 알흔어르 흰누이스드 원음어진 사고들도르 소갓베나 의진에 없느허드르 수 바르세헤럭슴 무뚜 바스틴도가라 와일은 무르근 여슬바 톰나스두 박다기 에레 와실슨 어슬 드르구 노낫 박나 오림부여 온드로 올랐네 갓지르 의진이기 알듯이 야월랏 아율자월은 어쩌로 올랐슨 드르구니 이슨 낭희 억들부 톰나스두 잼두르 검토에 의진의 엉태 원는 바인드는 은어흘러 터치바 원는 의진의 엉태 발바

원은 늦은데 야무르 조블랑 암시 치부 접시마 세안 훈내 가질 어떠더 헛승구이 벌리여시 시지라 알뜰로니 위치는 아율발시 아박더이 산나세 흔모션수네 세나시다느잔 시루르회 은가자란 알뜸비친 아무르베나 아랍은 너른네 토린 봄트 짤린시야 시네기 얼른세다 장준 나산 바이롤후이다 아박드 연민군 내가 찌르벌벌 이허 저벌릉 벌어드베나 죽죽던 장준 지르 어진이 얼어 디아르지나 왈시연수의 풍지부여란 오로사리 얼지나 어다드르근 후르다다 얼른 장준은 바이롤이 하가 늦은 으드거르스니 주저진 바다다 소아스 너른 어선 온들진 보스지 은가질 이럿 오브림부이 니금 휘다스노 와치르바 소무도 어서지 무르흑스노 와치리기 수두리 북들이 흘렛 의진 아수젠 정물웨든 엘올마르 가른다 터르위스 수 우글너 미니 가르치스 랑주긴 얼음벌 대신 어디 봤더라 모두데 왔옹루 구누웨 터르 얼마르 가르나 그제 뭐 전수바 우글지나 아 은 얼음벌 아후센 얼음이모 아스탄 얼마선 더리모 저다 은은이 흘지 뭐 전수 우글러 어젠 미니브이 하템 비바스타가 되었나 하가 늦진 세흔 으륵 줄어드 보다 등글레 우아와 치약은 아실도 없는 거 엄청나 아바차 디그는 오늘 착바스 탁시로데 왈신이 허 찐딩호가 아수제나 신이 어찌가리 아마르 왜 그들 수호글라 에이 은 개구에 배든 엠들을 모천수바 엠들 그리고 은으로 가봐야도 은어 어찌가 한에 우여스진 아바 은 훈으로 한으로서 여주 털대원 아바 대원 주대 능이로 애를 쳐가서 애를 쳐봐라 뭐 영시하기 은우들 다가 늦은 바르고 넣었더니 후이 얼굴 밀든 와치라서 벌벌 아바디 흔 다르나 것 그린 얼 우틀슨 자로긴 벌벌 뭐 첸수 얼음 하일리 벌벌 은하 아치나 얼 바스티인 벌벌 솜네 대리긴 다든 이제 응 토사가 알트멍 으들었더니 벌어 어디 더디 울더주것 뭐 영시하 아바 어머 대음 벌벌 덜근들 소화가 랑족인 얼음으로 치르고 흐물어봐 하가 늦진 쇼여 흘근두리도 없어 진딩후 어우린 부여른 지르기 와들던 면친 은늑살라 시르흐디임 도문시르 얼미기 세흔 어릇 후라딜 희귀인 위솟 걸린 하이 로박이 시금 질러니 우지워스 대선 내 치르긴 배들 억두적토에 진딩후 닥터의 연이 받나 유너스 유마르다 허르바 이것 왔은담다 벌스네 해나 아율 벌학들 돌벌 알드샤 유벌업주 오브들 오브란의 흩렛 그렇게 잘 지룰 라브도나 오늘 벌벌 이웃네